그래서 세자 대원탄이고 자 지금은 세자가 되는데 탄이서 전혀 그때 모르는 데때 타고 군디는 생각했어요. 그 자제 Lawrence Martin Red Road of Life다 나가지.